0: 아니 도리반이니 아니 대부분이 제도는 대체적으로 아니 도리반이 세도이고 말이고 사는 건 너무 많이
1: 따라 말이 버리 세더라 이렇게 쓰지 않는 사람
0: 따라 이거 아니 플러스